呢个 friend 嘅话咧，咁我咧就先去某贝度咧，将个额度插爆佢，反正咧听日都冇人记得我争过钱嘅咁样，嗯。但系后日可能记得噶咯，咁插爆咗啲钱点算啊？